0: signal 보내. Hey, I must let you know. Signal 보내, signal 보내.
1: Signal 보내,
0: signal 보내.
1: Signal 보내,
0: signal 보내.
1: Signal 보내.